0: 인더스 밸리 시빌라이제이션 아시 검도우나 거리더기 로신 기분오 하이브시니 마시기 마땅다 동안 동안 뭐 못 비나버디 레이리 그러나 하이 미싱 한타럭 버더기니 강부어만 하이 아초우베 이싱 이사와마 토키 버더기 오이거니 하이리
1: 아초우베 이싱 이사와마 토크라바 마뚱다 뚜렐 까야기 이셀 타이키럼바야이 하나 셀럼바 뚜렐 까야나 깡키럼바수야이 마람 아두더기 Umang wamang kaya kang kiba, laybak hazin dun na mangkiram basuyay. Matawasum na ning tiza ba miyoy bagi civilization ado, pungtum tung kiba oiram basuyay. Adubu, adugum ba civilization ado na tukraba matungda, lamdam sida anawa miyoy kangbu ama amuk tap na tungla dun na kunda alay taba hauraki. Asum na, Indus Valley civilization gi matungda tungla kiba miyoy sing ado, Aryan sing ni hay na, Historian sing na mot piri.

0: 그래요. 어제 나 그 연구부 때문에 타범을 해본 때문에 마치 behind that statement what science is saying. 와만 다르게 주 로직결과 이브라. 결국은 또 뭐 때문에 또 뭐 또 사실은 야브라. 어디 사실은 야브라. 하이베시에 마치 그 꿈에 컬러가 타범은 방법보다 나은 거를 샵보다 뭐 또 이제 빨리 또 그대로 보니 해야 하는 와품시 마치 그 나로운 신기대 야무를 내려내는 거 봐. 와품이는 간제이. 나무도 뭐 사무나 많이 보러 톡도나 고리 정리 이루시되 착착도나 많은 신도나 그 영재후이고. 야수 아침에 맞답니다. 사실은 스페셜리티기 마땅다. 나 마이로신다. 나 사도신들 렉셔비 부크린다. 이 마터도 번지기 와품지 야 임피시스터 우리가 하이. 어디나 낭대디디 신수함이 나무도나 신바 토름신게 뭉아이바 똑똑 마셔가무디 먹을 하려게디 세미나르 무디 컨퍼런스 방톡바 그딘기 왕바 공기 마땀 비드나 카네네 이러시네. 애기한 다지 봐보라. 낭대디디 신수함이 나무리기 디친다. 마땀 뿜어 먹다 막하다 알아버렸고 땡땡나 번지라보다 번디 하이브리 노루빠기 까나보기 마땀 뜻뜻는 빨래. 마하고 번디 샤룩바 하이는 민국 메리버시 행동을 꼽으나 돼요. 박티 노루빠기 쿠담 상담 외라바 스페셜리스트 아머니 하이브리기 마하고 박티 샤룩바 박티 나타나 백탄바 안두마미식 아머니 하이바 민토르시 방바리 허브지께 나아시나 박티 하이브리 함벌로이바 노루빠기 마토가시 닥터 디디 싱대기 담비아이 마시 나아시나 뿐시다 마이 빠바 미 외라나보 하나보다 아쇼고 마땡 와이거니 칼리 마람디 나아오리게 마히로 오리게다 아쇼금바시 덤벙도 따르게디 아이코이 샤이데디 하이니블레이 아이코이 마루에라 마니푸르데슈 especially the dharma ki va identity mal ko dam chi di mai machine tambal war ga amar on dar ga thapak to machine pension ga phang ma tu to do ne hai machine ya da ba chuksan chan da ba manam bi le khom di pel ge chan ni ba sa ba ya hai ba do mai na angang go ni di hong na mai ro ro ni di hong na identity bi wo bi ya ne se de ru ba di kun chi da so ma teng mo ga ni ma khon ba kan ba mi shak ma ge a shen ba shak da mi ma ne le khi da ba chang nai ba kya ne pi ra ke ba me she da i bu ma na chu pan bi ge ba sa lo nyam ba shak da mi she da ma mi le ra ba ma 이 봄시야 미기 디토렌다 당대디디 신세 아토이바 미오포 아멜레나 하이 마 다르마기 레이 마 고샬게 담비야로 마케 마탐 푸나마타 다르마 푸나마키 마탁타 하이타리 스페셜리티 이다 포스트 닥터 로브리 리전 마 하이 포스트 닥터 로브리 리전 거 봐 하이비디 지버 크디 마 미오포 크디 마샤 아트마디 예노 봐 다군 판들 레이버 크디 마샤 아무도 비와 칸칸 봐 아루 마 토이바 미오포 아메니 마샤 강네 다르마네 고샨 바디 아란도 예니 하이타나 아루 마 이디토렌다 하이기 버레 인 리생자이 마케 비찬 이암레리 마땅게 강나베이에다 오픈 가시 탐재게
1: 영농 애저자 어자 번마리 좀 올라치게 어자는 사이 마망도 기땡 탐비그레 에 락스닝메 부 오픈디 사이언스 메디 스피리추얼리티 아니기 분범 운범지 암누르바 마이케미디 오베 어자나 카마이나 아라이블론더 세토비비에
2: 신고디 분신시다 상기자 아니니 아니 무슨 카마이다게다 아마가 야 사진 이게 너무 있다 했다 불러야서 있다 들려야지 뜻은 신고디다 그때 신고 가듯이 야무 인식 받은 바 내가 아마 내가 마마마 그게 야 비슷하게 원래 신고 했다 아니 아니 무슨 고산은 사진 쉐야로 해지 마기 아셋바 간언니 프로파가 나이든 샤벤데 테나버데 나이든 샤벤데 샤벤 바우다 프로파나 라이터비 마탐시 시바도마 스피리추얼리 간언시 오나 더 신고디 야무갈링에다 이 모든 것이 산의 효과이면지 마시는 가면 되면 life comes from life 에나 보라 scientific 가는 말이 실례해서 보고 아니 무슨 사람이나 누군지 야로 했는데 감독이 그러면 되거든 1986 때고 제대로 마하프로부기 정화수부 뭐 복시 무슨 공모메이션 했나 the first world congress on synthesis of science and religion 했나 by that whole the way 모두이다 저는 원통중화하는 소달고 뭐 저를 야겠다고 양쩡 신문이 맞아 말하지 왜 담아들 말하지나 그래서 이따 그 머니풀이 마셜 아스 아니 갈자기 양 불거시거든 저를 야겠니 아직 맞는다 뭐 프로발 그 방대식이 제일 짜무스럽고 1996다 내 매기디도 아도 1997년기 그래서 지나 뭐 갈카다다 뭐는 세계 월 콩그레스 on synthesis of science and religion and the mind on so around the scholar listening to the delay remember but is delicate yeah just now the jump put it now then I did in the san principles of the body to the whole poor dog when we were the body as I have intention conference money say but it and go from now but if the label nobel rising scientist come missing scholars in academician and but I'm like so yeah I got my dog in here and go she said that I'm dharma ki mar dashuko 3인이 떨면서 양 산티 외부가는 볼만해 보는다. 비스버트고 말해도 다운식스기 존기 땅고 도시 유나이티드 릴리전 이니셔티브기 차터 산도 위고 아주 방정하면 또 크리스탄이야 무슬림이야 거기 부디스야 또안 와봐 거기 드라마기이야 유나이티드 릴리전 이니셔티브 하지 마시기 호두에는 빠지 프로페서 싱거가 이 싱거 마시 브라 크리스탄이 뜻이야 뭐 이제 더 고자 거의 말하지 수리마디 다급 빠이다 이거 아니 나 말대로 언제 됐다.

한자리 베이스 에이스가 로이나나 메시기오이나 디 Good morning 마니폴기 타우름 로신자리 타우름 새롭게 아비키바 에코기 유튜브 AIR 인팔 상하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자다 레비리 바메리 타우름 랩다나 따비키바 뿐는 못부 타겟도 풍독자리

0: 이제 저 여비력이야. 시다 피다 시대에 떼는 신비요. 비마 한국으로 놓고 있어 시디야. 파리 파리 가남 떨릴 때만 놈이 시다 라 이제 파라바니 아두디 아이자 로로키에 와리 차키게 더 야물 있고
1: 이마 자디 더 위로르노 아이코이네 수탁다바니 아이네 이네가 로이나락 빠시 파이칸도나 라우미나바니
0: 파리 파리 아두 오래디 로라로 있고 아이네 이제 아무래다 이비마 뭐 아무것도 운하는이 아두가 와리마땅 사게닝바세 아타이나 때도 영호이 아이 자누바세 마유마까이 바나바 호독라바니 캉나바 까나라이 항바다수 콤데 마마나바 싱다 항바수 캉나바레이티 싱학다니 이비마나 야비라가디 요음시기 마오이비라로이드나 하이자닝바니 아두가 이시 아무레이수 까나나타마레 이비마 코기 인도움자 오이라마레네
1: 마네 아이 이사나 윰판 바기와 팜시 룸나 탐다바니 아이나 이빠가 이젠가 부콘도나 이몽시 부자락바니 아이나 콩탕 도럭바다 마코히네 하바다 나잉바다 가나술레이트 이마 이빠 하우직 파워레람 바톡라바디 아이 뚱기 잉라가 윰판 키바디 아이 윰팔라로 클럭바도나 아숙구이바세 아이 강락키바니
0: 아이 숙강이다 캉바두나 마람 오라가 밥다바 이모 밤루바나 낭부 이모 오이제기 칼라가 이마나네 이가에기 혼도구나 와리 사는 시 하이도나 용치다 가우리바니
1: 이빠가 이전가나 아이부모 펑캉나 잡히바디 파이 간자라바슈 마타모이다 아숙구이나이 코이부나 꼴람라가 혼도람바 하이바세 다르마나티 하이키가 도리바니
0: 이사나 따라통나 아목다가디 칸코 아두가 난도움자 아무레이가 아이가수 아목 운나키게 아이기 이사노 빠가수 사캉 마이캉 나나바 나코이니 아목당 운나두나 와리 사바도 이마나 빠미니 비마
1: 혹시다 아이나 윰팔로라가 카리부 가나키니 사히니 푸망아 수록나바 아이나 윰팔 바다카리
0: 비마 아도움다 칼루노 낭나네 야부 야비라바디 망곤 까락나바 타우랑 이마나 친게다우리바니
1: 이사기 필립 아무튼 인제키게 가리군바 마시나 토이독바 카이로이도 볼레이라바디 알람만 하이바도 아이 인제게
0: 이사나 칼리바도 가리 수카이바나테 아이기 디 자히시다 이사부 루홍바 하이바세 밤리바니네
1: 나사 간자라키게 나시기 디 꾸이나 밤자라로 이마 이네세 타보 아마자 토니말레이마네 아무 한자라게
0: 호이호이호이 파레 야우로 야우
2: 나
0: 이봉어 나 할라브라
2: 후지키도 까나까나
0: 후지키도 부로 나마보 아무래 거기 용론 가이로 나방학다니 아두가 라이사비 아마 야우리도 이마오이나 나베 이마나 하이나 생나리미 난기
2: 나모우티리브니 하드나 미 코딩이 호도이바 와팜도 독쇼
0: 하이마 하이마
2: 아이부 수미야마 망다 이젯로 몸 토크니코 아이디네 윰팔로 하리시니
0: 나띠 낭 앙앙나 드라미니 이봉어 사히디 양카이 추질라바니 과 카라추 밥다바 야레
2: 아시야레 시마
0: 하우지키 마탐다부 나 코이금바 욤반다 미부가 얌 레이디긴 헤
2: 오 얌레 레게노레 투
0: 마시기 와팜 시부 아이나 하우도 팜 토브라이미 낭나 얌다다바다기 아이나 티디바 나트로 할로라 비나마 아이나 토키바다 낭나 타 하우도리두부 칼루바데 이말라이말 오이레니 붕어
2: 마
0: 나테 나테 카리 칼레가 노바 낭나 후지 바고 좀 레이닝이 시부
2: 마 와마 카타나르 곰시 앙앙원이 근데 톡부 살로 드러버니네네 허직다디 아빠암밤도 칸부도 파르까리브니 다리바
0: 그야다노니
2: 누피티 보부 람비들레 마마 헤또 부살로 빠 야부도나
0: 헤이 마두 오이바 따라디 나마 아이나 하이바다 낭 인바다바니 나티 누피 칸바부 마착마 타우수 파자바 마욤 인콘 자우바 데 타벅수 타우비 마진 먹바 콧링바 하이드나 티바 따라디 팡가로이니 부와 예고이 낭나 칼리도 이마디 밤데 마착마도 파자라가 마람짜띠 파자다바 누피도나 욤 아마기 마우니 하이도나 락라바디 미기 이몽도 이꾸이꾸이도나 가이브 오이로이드로
2: 시자리샤
0: 마나 자리바 타박도 마사가가 수나띠네 파나수 자우자라 보니 마기 오피스도 보고 나사이마 하이디 하이람바니 아이시 까오리에네
2: 야레 야레 코이 마기네 밥나 달란 사급도 니카이르 그 붕차이사이 니코 아이디 야오르 코마도 아이 야오르
0: 헤이 헤이 낭바다니니 하이바나 쿠티 야오르노 꽈

0: 수바민하여위
1: 오래동
0: 아주자기이만한낭이포도어머수네비람메도
1: 아아이포도비람메
0: 아비람메네마기수어머러리시시시이무시아들이모바일넘버수시마시치데이슬라빠니치포도시네넘버시네라우로시나바니우나라가네와리사나로예고이람파이가니따우놓고이마상이해
1: 야리야리아이독버따오르기마포도시마보아무래나보살래바높이시마삭마도디영비야이니세마가강나바또보미가래람나바디아유목쇼크니코코이데바캉리따라랑영비야라이벅티나라마가나롱나링나래다나아두부후아영시운나바야가드라무등보안시도드나영시라바래영하게8 6 0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아행 생각된 톡비력보다 양 까이라 들어. 어이 하이비로 오야니. 응. 아이기 뒤 터득 빠신 말레이시 되다. 호이. 양 와자래. 아도 탐자래기.
0: 이봉아, 난 무자 떠오라 불어.
1: 까이기누이마.
0: 영호이, 난 호래 할락받다네. 이마기 비타민도 아둠더디 레이라 웃고 이봉아.
1: 비타민도 뭐?
0: 구이라 쇼고 이들아 쇼고 로이라 디 로이래. 가오니 가오니 레이라.
1: 호이 레이라기. 아이고 비살로기게 이마.

0: 아이나 텐럭박이 난 과로럼 봐야
1: 계속한디다 그리사시게 아무튼 대하러오드나
0: 아마일 때야이다
1: 아두어라디 아마일 때 하르기고 이봉아 스코스도 아니 각대 비로 아두 옴레토 아니 등은 샘비로 아토파카리 하유기야
0: 하이키바도 내 하리
1: 오피스크 타북 감칠 하구라 아이는 가시디 디셉터레코
0: 진비기나 테다 타복 아마카 빈딩 레키바 로신다 바야다 바기디 타오니
1: 타마타모 시타모 야레고 어 아이 산 산 숨 와리 사르케코
0: 야이
1: 아이는 스농부 우나는 비기 마람디 아테기나티 아는 마세나 하이나리 바시다 난게 카리 하니 몰레비기 시니
0: 아이디 형 빨아로이 칸두나 가나마트라수 아사탐키다바니 호식 아이나 형 빨아가 가리도키니 아망슈나트레 나칼 아마롬다 형 빨래 아이나 라우라시 아강 펑럭다바 다르바디 닝바통다바 라카니
1: 마두기디 에이토에나 칸디 아돔나 야야해보 와이든강 하이르가디
0: 아이 솜나 아우직 파워 윤 반드는 레비람 리바시 가리닝 바 통키다 바다기노 마땅 마땅 강제니
1: 분시대 토키 부터도 어머 그래 기분아 윤 반드는 레력분이 안식나디 윤 반아 바깐 호나드는 라키분이 아이니 야다 바다기 우파이 레력다분 다시행나마 아도나 루홍나로이 하이르가디 에수 콩펌시 한두부다분 누파노 피쿠팅 마기 마기 무신의 바카리기 레름로 카이나 키바나 트르가 타우도 엄마드기 윰팔 하우도 오르마시 왜 아이게디 따싱나 아이나 농시자 키바나 피마 아이나 콜레스 담바 하르쿠 마탐드기 레르키 타북도 로바 마탐도 파우 야암나 농시나 바마리 실레나름 레북 티바디 마학 가리 액시덴 토쿠드기 레이키디

0: 아이고 났대.
1: 매미.
0: 나 거의 내 뺀데 무슨 아이 강해. 눈빛나 마음이 뜨면서 오드라바데. 용반 뭐 파워레이 다방 강대 해보세. 아침부터.
1: 야래 또 오네 매미. 야래 또 오.
0: 아이수이자 밤리면에. 야우다면 눈빛나. 막 보라이 먹이 많았다. 그양꼬 있는 레방 안 봐야 그래 먹게.
1: 난 못 도밀래 이거 돌아가는. 너무 내 애인아 앙앙 여기 하이드나 다 티네도 볼래 그래 브라. 나 들어가. 아이 아토픈 눈빛만 티르게 이신신아 하이키 볼래 그래 브라. 이만한 목 딱하고 온실력도 나 막 하삼들을 라니면 온 거. 능 수해나 와르르카네 데이티. 나 들어.
0: 이마 따로 이 막 하러 온 게 이네 따로 오비 그럼도 살롱가니.
1: 셰 아이 좋아하고 라겠어. 난기자도 그래 살로서. 진짜 핵심으로 보기네 마 빠사나나. 쩔로 쩔로 와봐.
0: 야 오팅백이쇼 이만아 이건다 뜬강이. 야르가디 강한 호가 피우봐.
1: 야레스 야레스 야레. 세 그래서 칼로. 아이 시디 할마 풍립반 다 많이네. 오피스 같이 혼이 말이니 소디 오르 보기네 시대기 까가다만이. 타북승아 시디 쯔니도. 아이코 낭수 오피스 가더리 보니나 싹도 통으로서. 저 태양이라니서.
0: 왜 이 통으로 이렇게.
1: 가다 이제 그래. 커버드나. 커버드부. 아이. 낭 가버가 태어나 보라네. 이만아 이몽도 부살라 보라 어디
2: 영혼이야. 아 마망이 보야 이나 가인 홈 태양이 하이드나. 커버 아니마.
1: 오가나 다들 한 바닥이 부르게 삭히버네. 아스 뭐 거의 뭉지에 가발을 몰라 빤히 수강 강호해 봐. 시다니 아이나 가발 까맣다 롱닝락 들지. 판나 꾸이나 뭐 거의 몽지다 러우드라버네.
3: 이붕어.
1: 이마.
3: 이마 와 하이기 이붕어.
1: 까이노 이마.
3: 영어이 이마디네 이미때 수우다 봐 하이버세야. 농아이띠. 이마오기 비바마 시다수 앙앙 야우러 가도바 만디.
1: 이마.
3: 나 코이니 문나 카나라가 앙앙 아마 욕라시네.
1: 하요뽀야바앙앙아말레이리하이바니응아이코이마앙앙수에드는 역저럭키니야미마호직보아이마나둑투는나수다하럭리부수부이마나까리칸벌레이르기나코이앙앙나드리니히이붕어하우직파우앙앙야우드라바디까라마마담다앙앙셈가다우리바노첸파나빠이라가미오이버기빌한벙암바뽀나띠네야앙앙아마이몽시달라이라바디마기마다우다다노가다우리바니
3: 뽐나막 보타밤 오이가다우리바니 나코이나서 토기베마담다수 뽐나막 아와나까고다우리바니
1: 이마 아이수캉 이마네 이미츠데 이수 우드레 우드레 놈 코딩게 하이버드나 메미기 먹는데 얌누와이다보 오이리바니 마시고와세 마카타비라누이마
3: 토스 아두나부니 붕어 앙앙 마야우라 아바수카이 수카이벨레이테 아두다 앙앙 아마땅 요어버디 마카타나 키드로시보 하우직 수나 코이니 카노 이마기 디네 까림 따까이로 있고
1: 미기 마사욕 바이버세 노무는 뜨르가 노무디 닝바 까이르카니마 레이카이기 칼락 와히나 앙앙두 아폭파 마마마 파기 쿵고 리킨 욕사락 보나 마사기 라면 오효니
3: 이붕어
1: 아드네 마 미기 마사욕 닝디 아코이비기 피범 파티 에코기 사마세 북제 남피 이마
3: 오 파레 파레 마두기 와팜도 라이라바디 이슈 팡나나바기다 막 이마나 카라 앙앙 오이비 누피 아마 아묵 티바다레다나
1: 이마나 칼리부도 아파부 소이 오이로이니 마
3: 칼리 너네 마신다
1: 마두기 와이드나 이문 가랑나 무슨 소이 토크네니 마는 바 와마 카타라 군스 이마 아이 꼭세 이마게다 나타나 메미기 수사품 톡도부터 좀 사이 꼬시
3: 아이 아두 아다 캉디 아이나 손진들이 가 있으다네 이수 오바 밤에
1: 마
3: 나 코이수 앙앙 아마 레이다바 하이바시 나 북도 룸막 로이네 과
1: 마마나 마사게다 묵 파나바 칼리 하이바시 아이야이 아두부 코이니 윰 팔았더나 라이루로바 이셰 나시디 윰 팔레 앙앙리 더비가 조고 프로블럼 아무 못했나 앙앙 요럭시야 하르부수 이북 토끼 나타바 미샤부 이샤모니 카네 요럭아 하영 마미 탕더까리 오르까다기 칼루네마
3: 오 파레 파레 파레 아이와 맞다 앙앙 그러고
1: 코이 마기 와칸지
0: 다비리 브로
1: 그 까이더라
0: 아이 코이 게아셀루 얼마니 아탄 밤말레이시 엄도 신도 비우바
1: 아 호이 호이 호이 생기 생기 아 나이코 매미 어떤가
0: 그야게
1: 와이게 에코연이시 타목할 목수디로 도가 과티다 가이니기 독도라면서 따는 로시라
0: 아도 염시다 나마 단달해 보고 누가 해가 들어
1: 어 아왕놈이 때마 승비기면서 안 피어도

0: 세세세세 도세 도세 이 수디만이 맞돕네 보보기 땅나 방접하네 사나 맞돕니나 까리기 까비바 논에 낭보아 세세세 도세 보복 술래이 낭 바바 술래이 마마 술래이 이 수기 까리 왓게다기 이 수는 이 몽가 세기 시원의 본두나 산티 오헬리바니 이 수디 까빠수야데 하이브 인바니 또또또 도고 말아 못 보니세 보고 비대 도겠지 거리기 커피 보내네 세세
1: 이마 자세로 위로 앙앙도 아이몬도 왜 내 비비로
0: 세세세세세 나 말아서 세
2: 앙앙 다음 또 더 위하더라고 아이 앙앙 들어 토로
1: 야니 자도 더 비로
2: 헐헐
1: 나시 이마네 이 서울랑은 못하기 강아우너로바이코이시 학도 오려버수 앙앙식이 맞다오다기 산티오이바 방자래도
0: 아이디 이사 아니 수나 방만나 때도 아두나 내 수시 아홈다기 따든 우기도린디
2: 마부나 수마파고 허나자 본감 퀴기더라네
0: 에? 까리기 감다니 감니? 수 아홈 수들이 파오바네 아한 오이키로이 나이 예뻐가 야들이 시바수 야들이 이 수신이 고마이잉아가 방안 깡칼라기 도림니
2: 오 이마게 아닌 것에 동부수 어르신 이마는 이 수도 해보세요 이게 탐모이다 또 폼 컹다바 보타폼 컹다바기 차이나 마나 아와바 비빈 톡바네 어직디
0: 이마 빼래
2: 어직디나 수 오호펑자르바니나 에코이 와라우바 눈치다바 따위라 놓고 이마
0: 까동으로 따우르다기 까동으로 와라우로 다긴 해 이마오부까리기 와라우로 다이노 이코나 티자바 이마우니 이수라 있다 봐도다 아도 변제다 봐대기 빵앙앙 버리다나 가다이 가다이 가다이 이수도 아이고나 목 비로 오세 자 이 생이 더랑 더저루로 노이 아니마 오피스 가다 보이니냐 아 토 나나나
2: 마치는 내 참기리 헬리세
0: 이이이이이 까리 눈이 해낭 뭐 어 눈시 그러봐 이 수시다 싸우 그러봐 나 코뚜나 식비라디 앙앙시 깜빠다 버리냐 어 또또또또 세세세세 영호이 나만의 작통인가 있었네 보복하네 좀 독시지 광학등 또 묵고 보복 나옥촌미세 책도 깨 이수 또 묵고

삼라기 눈시바 시수 나학다기 타모이도 아이기니 아이기 눈시바기 마미나 난기니 따비라시 마미기 라이렘비 필마시다기 부슈바라니아마디 에제 마이스남기 아픈 바콘젤다 달롬 구루마 유나 세이링바 딥시남나 세랑바 필마시